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.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. 네가 내든 좋든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.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알기 또한 널 일부 넓게.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.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.

0: 나에게 힘을 주었고 네가 나를 본 순간 너는 내 안에 깃들었다.
1: 하지만 계절이 초록을 바스러뜨리듯 사랑은 탐욕이 되어 스스로를 지워버렸고 이기심은 너마저 지워 심해와 같은 폐허에 나를 가뒀다.
0: 망각 그 지독한 저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잔인한 형벌을 가한 것은 누구인지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. 필매를 바쳤던 운명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단 말인가.
1: 증표는 오직 너에게만 반응해 붉게 빛나고 내게 간청했던 그 한마디는 어둠을 걷어내는 선명한 태양처럼